0: 깜짝 예리 쇼!
1: 내도 슬가로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그 가미 스마라이
0: 깜짝 예리 쇼!
1: 뭐다모 필리언 임포르텐 류판 끝방은 바가이 싹갈로와까
0: 깜짝 예리 쇼!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깜짝 예리 쇼!
1: 뭐이 망가 말라 그런 프레스카 강일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
2: Choy, may man og kadangadalitan.
3: Anon mo na, day? Kadalika, dumasin naman.
2: Ang ako nabing best friend, nagapangita siya ko ng pet para sa iyang birthday. Hatagan ko siya. Tutal, parehas ba sila sang man og nasapat?
4: Mix of rock.
5: Pare ko, amo si
4: Mix of Rock.

0: 구글
1: 구글
2: 구글
3: 구글 구글
0: 구글 more.
4: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
5: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 구글
6: More music for you and me. Sa MOR, there's more.
7: More sa gabi.
6: More sa gabi.

0: 그것.
1: 그것도 뭘.
0: 그것도 뭘.
2: 타마. 민산 이상 살리다. 민산 박띵인 거사요.
3: 후 got that more? Easy as 1, 2, 3.
4: 빠르라몽 ABC.
5: All hits, one after the other. 뿌에딩 뿌에데. 다힐 there's more. More. 사가비.